그 동사들고 어느 나서나 캘러컬러서 자로 그 드레이 정외 시아나스 에텔하스니 스프링 카르니발스니 돈트 베샤콘 에기 돈트르자 카르베니지 하데 에기 에 코지 도페니지 하시데 에유 아야야 키시 에유 다케리시 브레스 레피스가 조호 예시 에기 코진텐 드린 아지 인라 호텔 싱게데 제 디스니 아르페니지 에 손라니 아젠 하데 에기 코진텐 Not a Delsi her cousin. A year doing the holidays, who is at Ella? Coo, you need clonum. Night does all a coop beneath the honey lay holiday, young coody, sorry, hella, a yit a nevins any ye he on in lay had it. A yit in cock cover your kitty, coody at Zari, do the hella a year young, then a hella young cloy and bits in coot, Elsa young die county hello, had a coot up its ill any low. A year I had a real large sea, of course, in Andre. A young that her could I canny lady, honey. A year I got a hollow nasty could it of its in basement as a desi, you the hello, young cooper, you upon the hello. A year I'm your another hit any lay had him. A year tube, blow your way, Ed's or two. A year not care, hurry, Lazar, a bit of cool honey lay, honey.

0: Anda.
1: Dice a Dante.
0: Dice che c'è il giunta, ma non sa cosa di là, ne ha se ne so con tagliare l'anima. Che pure.
1: Ah.
0: E ci ha detto, asse giù, hanno tagliato, hanno
1: Ha.
0: tagliato, hanno tagliato, hanno
1: So,
0: tagliato, hanno tagliato,
1: ha. Ha. So, you need a dinner near, huh? Ha.
0: Ina nadi zwa dina, akon duwe shahani leni jana zani dia. Ha dia dante zodi, tana di zwa etene inse zoge, inse zoge na di ho no etene. Komo no, so di etene he son tra. So tra te zo tra te zo tra te hada, jo dana ke ho dia na gue. Ina. Sa gyan la gyan li zi di zon gwa dasi. Nan ti an che de ki gid de la. El la sin da ge ki, ni ke ta sin da ge ki. An ta, a zon sa ga ya chi sin ni ko si, na ga ya chi on da. Pa si an, an si wo ta a la da sa gid de sin da kon la. Sa ka si, gu gin zon la ne le zon, sa ka gin de zon. Sa chi wo ta, ka si gu chi sin ni gin wo ho, han di ni la. Mo ta kon le ni di kya de ni di ko la kon le ku na de kya wo di le a kho la ni to a kho ha lo ni la kon le ye de ne da de a ti i la ni kon de ha cha ru a si ha ni ka la ge de si ku la de ha di ji la ni ta ti no chi ge che zo ta ho de chi di o ta ho chio na te zo da di o no da zo so di ho a zo ne 嗯，那当我听了，这种还挺好的。那当我听，那听我的那还是来的嘞。
1: 嗯，
0: 那听我从这一切从打，一些好奇啊，就第二是过年，这几个这几个这几个，我那这种出来后，我说不一个了，我呢，说不一个，那个的，可能好，可能那些的，叫做呢。
1: 嗯，
0: 混到村来后，困难的些点的，那侬后边子呢，属于是，说不穿是也是个地老子，啊也花我这个我好的，
1: 嗯，
0: 还能好，都那句我写进我了，还你的了，那是我打那个个老五了的，你的，是不是？是你点他，从他那个点应该从他那个点，啊，你说的什么点呢？
1: 嗯。
0: OK，那我是，这是新，这新就是，那从我那屋是，是新房的，我可以来我那屋是，听着这平常那屋是，我去我打来租房的，那以后你去我店这里，OK，那是这些个拉的，那是这些还要去，那吃着还去。 你拿五十，那当然来了，去年是我家庭了，在红山市，但是，公安东大队也去些出身，当，喜欢的跟那个来问了，要七十年也是那里的，你还从啥，还从这一天上，你说十年了，那是那些，
1: 嗯，
0: 还好，那其实这些我给你了。 嗯，真是在你那里我是去，还不喜欢的。我给是重新开了，啊，以前这家那种，过去也给我那些给我看好的，到我这上还是进安的进来。到我这，还是全国上的，进我打安的嘞。还是在这里爱拉红的，还是从不中国的，给我打的安的嘞。我打。 他说：“这里是卡纳，用了的灰是卡纳的，这个家伙，这个娃娃是卡纳的，还啥东西嘞？用软水还出去。” 뭔가 할때 맞추는 얘기 나온다. 또 대체 뭔가 한다는 것도 알지. 사카하더네. 내지, 내 콘타스에 열래. 내지, 신하라다. 또 대체 나보다 한다는 것도 알지. 이토. 신하 자비야 한다. 그, 아, 수고다. 알아서 그러자, 옷이. 수고다. 알아, 하자, 이놈. 하니, 땡이, 그거, 응, 한다, 호. 오케이, 쟤는 왜노? 쟤는 다하는 오케이, 휘자, 한데. 이쟤 뭐가 했다니, 다하는 오케이, 휘자, 뭐가 했다니다. 다 키하시니라. 이지, 원하니 호정하시오, 한데. 다하는 오세기 꼬네, 대리는 세기 꼬네. 하루는 사악공세 키, 내지는 세게 아디. 쟤는 키좀 하야 사통. 이치 내진 야타스코다 노친도 사나데데 고시 내진아 후피하다 고시 고시 고시 내진아 후피하다 이조 하고치네 렌다 하다 하고치야나 렌다 사카가데시 노데데 다 쿠니게 키야군데 이시 데진시 오고 군이나다 응구체 데하디 다하고 끝하고 하고 데하군데 이다. 몰라서는 선거 타자에 대해서 시작한 차라. 아호 몰라서는 것이 대리냐 하고 대하는 힘다 거래. 그래서 꼬.
1: 하 아니지네 꼬하.
0: 몰라서는 세고 가고 야다래. 또 피하시래. 너 사는 거는 다 오고. 이게 이 옷이 됩니다. 그 야다로 가다고. 아호 인다 화라 과치데 내리야즈 네 외세 나드 도사다 아니 스가 타게드네 인다 하우즈 서 타나 데 데닌드나리 아다 저 디라노 치노나자 아나마시데 후하이 이라 하시네
1: 하 디니즈네 쿠 하
0: 아 바이 스야치오 다 하우즈 시기 쿠아라 리마시데 후 아다 굿디윌레 다 아시다 저 안에 진 안에는 내지나 다시 그것은 하고 디네라 디네다 다한테 오온 안에 저 우하 오늘 도네지에 다르스니 마시 내지에 다스니 오나 와서 키하고 한테 아자 오늘 아시다 너 콜라테 라데 도네지에 그 다오 마한테 이는 건서 후에 라다 후에 라한테 이는 디즈에
1: 그다
0: 오다 ota hani aratin da de de kole ni ku bunu ne ngure no de je je se kona da bo ba tia honte ai ha sa no se wa honte e kona u ke tra ile zo ta se a da ga la se da honte sa tia ya si a zo sa won da ya si si e ki no sa chi da ya sa to a chu da ala da ta ja ne a hu le a ne hu ta ya si honte
1: 마시초 하아 이이 하이추후 구후 군네두 조 웨즌 마시초 굿바이
0: 아 마시헤케 굿바이
1: 하 디 비초코 굿존 조 웨즌 하디